0: 띠디라 맞구나.
1: 세워버릴까.
2: 아뽀 아뽀 아뽀 아뽀 야신들아 번둥 뭐비디오코 나게 방안 인도딜레안 에이 냥 뽀빠이나이 뽀빠이나이 깝깝 다이니 에이 모르티 테이 뽀깝깝 뽀빠이나이 나마오 데그리스봇 아야 신라암
0: 아 군 칼란타 카리
1: 군 텐 칼라이
2: 나마오 데이 그코 아야 신라암 야크니 minta pangan yang kirim ke kari, ukainya, kejualnya, minta pangan kau sudah.